0: 통신할 수 있어.
1: 통신하라.
0: move subject ticket for the 524 East Lawrence at the